0: 快手啲骨啦，新聞都播完啦。
1: 波城骨骨骨骨骨骨咩啫？
0: 哼，犀利啦！听讲里面啊，乜 LP、EP、CD 都有噶，唔好买咁多啊，骨你啊骨啦！
1: 诶，好似得啦，
2: 系喎，喂，快大啲啊！
1: 喂，你嚟啊！
2: 得咗啦，我哋终于揾到啦！
1: 哇耶！我哋揾到啲咩啊？